0: 学小鸟飞一飞，后学大象鼻子摇，后学就像迫击炮。
1: 迫击炮干嘛？
0: 大象鼻子摇
2: 啊，鼻子摇。
0: 哎，孔雀开屏真好看，孔雀开屏真好看。
1: 您瞧多好看呢，
2: 跟那座飞机似的。
0: 好，黑熊白熊漫山跑，黑熊白熊漫山。
1: 你这黑熊白熊啊，
0: 二鬼子放哨呢是。长期锻炼身体好，
2: 坚持早操七步走。
0: 在拍手哥的启发下，你们孩子人小志气大，
2: 要为四化立大志。
0: 在不远的将来，他更了不起了。
2: 嗯，
0: 一跺脚，上天了。
2: 我们孩子
0: 一低头，唰，着陆了。
2: 哎呦，
0: 上天能和卫星比速度，着陆敢和坦克来相撞，枪炮够不上，激光穿不透，导弹摧不毁，雷达找不着。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